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31일,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일요일 아침에 첫 곡은 사라사테의 8개의 스페인 무곡 가운데 3번 로만차 안달루시아, 기르샤메 바이올린과 올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대로라는 말은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쉬고 제대로 먹고 또 제대로 잠든 날은 하루의 균형도 좀 달라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안정감이 생기고 믿음이 갑니다. 뭐 꼭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제대로 된 것들 안에서 무탈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콜레스테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0: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하,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카티 프로 시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이죠. As Time Goes By, 소프라노 줄리아 마이제네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주악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9212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강아지랑 6시에 산책했는데 모내기 하시는 농부님들이 많으셨어요. 음악 잘 들을게요. 시원한 바람 보내드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어디서 산책을 하셨길래 야, 모내기 하시는 이렇게 농부님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산책하실 수 있으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평화롭고 물론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 성실하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본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자, 이어진 곡은요. 드뷔스의 아라베스크 1번 2장조 안단티노 콘 모토 보내드립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클로드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2장조 안단티노 콘 모토 파스칼 거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605번님 사연인데요. 아침형 인간이 되어보고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조금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진한 커피를 마셔도 힘든 몸이 깨어나질 않아요. 아침형 인간은 무슨 개... 무슨 개뿔. 저는 밝은 낮에만 활동하는 중간형 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한참 이 아침형 인간 뭐 유행처럼 약간 신드롬처럼 그랬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굳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무리해서 일어날 필요 없다는 또 이론이 나왔잖아요. 본인의 맞는 방법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이러지만 않으시면 되겠죠. 아유 제가 이 과격한 어휘 선택에 웃음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중간형 인간 좋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꾹꾹 눌러둔 슬픔은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불쑥 찾아옵니다. 출퇴근길에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감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죠.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털어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악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있어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뭐 대중음악이었는데요. 악동뮤지션 악뮤의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노래도 참 좋고 가사가 아주 좋네요.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전승환의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슬픔이란 게 억지로 밀어낸다고 사라지는 감정은 아니죠. 어느 날은 또 이유도 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만의 위로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걷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애써 괜찮은 척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것. 그렇게 우리는 또 조금씩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578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엄마 집 가서 드레싱하고 약 발라드리고 커피 마시고 집에 와서 음악 들으며 잠깐 쉬는 이 시간이 제겐 무척 소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럼요. 이런 일상들, 또 음악과 함께하는 이런 일상들이 정말 소중하죠. 자, 이어지는 거군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보내드립니다. 루돌프 바움가트너가 주연은 루트현 페스티벌 스트링즈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루돌프 바움가트너가 주연은 루치안 페스티벌 스트링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켈틱 우먼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이니스프리의 섬.

이니스프리의 섬, 켈티구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72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곡 B플랫 장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앞선 5번의 서정적이고 사색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한층 밝고 경쾌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춤곡 특유의 리듬감 위에 또 드볼작다운 유쾌함과 따뜻한 에너지가 살아있습니다. 특히 선율이 자연스럽게 흐르다가도 문득 리듬이 툭 살아나는 순간들이 참 매력적인데요. 슬라브 민속춤의 흥겨움 속에서도 어디 하나 거칠지 않고 우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번호 72 가운데 6번 B플랫 장조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11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늘 마시던 케냐 대신 에티오피아 벤샤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향에 숨이 멎을 듯한 행복감, 슬라브 무곡에 반응하는 몸짓,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커피 맛집을 여행할 만큼 커피에 진심입니다. 와, 그러시군요. 아, 저랑 커피 취향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커피향 하나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비웃을 수도 있죠. 유난 떤다. 허세 부린다. 근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좋은 걸. 그렇죠? 이 어쩌면은 밥을 먹는 것보다도 저는 커피 한 잔 정말 마음에 드는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아, 공감합니다. 슬라브 무곡에 반응하는 몸짓이라는 표현도 참 좋네요. 자, 이어진 거군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피아노 그리고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작문호 102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피아노,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6: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이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올품.

오늘 1부 끝곡은 존 러터의 성가 I'll Sing With The Spirit 준비했습니다. 성 니콜라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우리는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

0: 몸을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0: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흥겨운 우리 가곡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광석 씨 조두남곡 산촌이라는 곡이었고요. 바리톤 우주호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8: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9: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10: 여기가 뉴욕입니까?
11: 이곳이 파리입니까?
1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0: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간.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6: 콜레스테롤.

이삭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작문호 47 가운데 아스토리아스 보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고요. 이 곡은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752번님 사연인데요. 숨이 넘어가도 모를 정도로 힘들게 남편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나날들. 하지만 병이라는 친구가 쉬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바람에 아름다운 당생애를 듣고 행복한 집도 얻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기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우리 752번님 닉네임이 없으셔도 이 번호만으로도 이렇게 보내주셨던 사연들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갈 정도로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애청자시죠. 또 이렇게 병과의 싸움을 긍정적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으시고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 많이 회복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 좋은 음악으로 행복한 시간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호프만님의 신청곡인데요. 포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가운데 어느 맑은 날, 어느 멋진 날 함께 듣죠.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노래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주연은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푸치니의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 가운데 어느 멋진 날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노래와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849번님 사연인데요. 물 흐르듯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게 더 살고 인내해야 하는지 내적 갈등으로 힘드네요. 물멍이 쉼이 되기도 해요. 저는 한시도 시간에 쫓김없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그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에 쫓기고 잠깐의 여유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살았구나 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라디오에다 사연도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물멍 하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이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줄리오 브리치알디의 베니스의 사육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브리치알디는요. 이탈리아의 플루티스트자 작곡가고요. 파가니니의 같은 제목의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플룻의 화려한 기교를 극대화해서 작곡한 그런 플룻 변주곡입니다. 욜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제임스 콜레이의 플룻과 필리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줄리오 브리치알디의 베니스의 사육제, 제임스 고레이의 플룻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짱아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고 잠깐 병원 카페에 나왔는데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들려요. 아주 익숙한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 어머님이 잘 적응하시고 편히 계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병원에 계시면서 모쪼록 잘 적응하시길, 그리고 자주자주 찾아뵈면서 또 잘 계신지도 보셔야겠죠. 자, 이번엔 4209번님의 신청곡을 함께합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미미에덴 핑크아이스 장미예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오셨네요. 신청곡 너무 멋있는 곡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길이가 조금 길어서 좀처럼 틀지 못하는 곡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큰맘 먹고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쇼팽의 4개의 발라드 가운데 가장 원숙한 마지막 작품 4번 F단조 작품 번호 52 크리스티안 지멜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오프스 52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지메르만의 4개의 쇼팽 발라드 그리고 쇼팽의 환상곡과 밴노래가 함께 있는 음반, 정말 학창시절에 마르고 닳도록 정말 10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 다시 들어도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에 유학 가서 처음 친 15살 때 처음

프로 교수님께 받아서 연주한 곡이 또이 발라드 4번이기도 해요. 303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들이 여자친구와 캐나다에서 왔어요. 한국은 처음인 여자친구를 위해 2주간 보낼 시간을 정원님이 환영해 주면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싶어요. Welcome to Korea, Samantha.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네요. 아,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면은 한국이 처음이면은 캐나다인인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아들을 만날 기쁨에 아들의 여자친구를 또 새롭게 만날 설렘에 또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소개할 또 그런 기대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아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정말 후회 없이 아름다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이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특별한 일 없이도 행복한 걸 보니 행복이란 정말 작은 것들에 있구나 싶은 아침이네요.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어느 날은 마음이 어두운 날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막막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다가 또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들뜬 날은 웬만한 것들이 다 넘어갈 정도로 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정말 행불행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먹어지느냐는 그 마음에다 많은 영양분을 쏟아붓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 듣고 산책하고 이러는 것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니네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7233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함께 할 텐데요.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초대해 주신 클라라 조미간과 김선욱 듀오 콘서트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그날 저녁은 환희에 가득 찬 밤이 됐습니다. 세 번의 앙코르가 있었는데 그중 파가니의 락 캄파넬라가 있었어요. 귀에 익숙한 음악이라 더 좋았습니다. 그날 밤 기억하면서 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뭐 너무나 훌륭한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연주자들이고 저도 너무 아끼는 두 후배입니다. 그날 밤 들으신 앙골곡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죠. 파가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라 캄파넬라 가운데 사막장 론도를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파가니니의 발린 협주곡 2번 B단조 라캄파넬라 가운데 3악장 론도 예후디 메뉴네 발린과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

헤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는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제, 지니더 바틀에서 현명한 엄마들의 선택 아이나라 베이비 샴푸 바디워시 로션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2: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9: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0: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9: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3: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1: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9: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20: 오늘 마지막 곡은 이태리 민요 산탈루치아 보내드립니다. 테너 마리오 란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6: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7: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6: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8: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9: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1: 판촉물
10: 고려기프트
11: 답례품
10: 고려기프트
11: 기념품
10: 판촉물을 고려하라
9: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프랑스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서 On ne sait jamais라는 말이 있대요. 우리말로 바꾸면 혹시 모르잖아, 아무도 모를 일이지, 이런 뜻인데요.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인생, On ne sait jamais, 혹시 모르잖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잘못 들어선 길에서 근사한 풍경을 마주할 수도 있고, 아무 기대 없이 본 영화가 엄지척 두고두고 남을 인생 영화가 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인생의 진짜 재미는 종종 예상치 못한 살짝 어긋난 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어느새 5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적당한 긴장과 기분 좋은 기대감으로 5월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6월을 맞이하기로 해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주일 첫 곡은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중에서 코랄리 클레망, 내 심장이 뛰는 삼바, 삼바 드몽 케르키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2: 방탄꼭지.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7: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7: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8: 시원해.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들으셨습니다. 오펜바흐의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 중 뱃노래. 이 장면 기억나시나요? 호프만의 이야기 공연장에 가서 기도는 공연 하나도 안 보고 돌아만 보잖아요. 진정한 사랑꾼. 공연이 끝나고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 공주님 발 젖지 말라고 도라만의 레드카펫을 깔아주던 장면도 참 말도 안 되는 감동이었고요. 나중에 유대인 수용소에서도 기도는 위험을 무릅쓰고 도라에게 이 곡을 들려주잖아요. 정말 멋진 남편, 이제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먼저 들으신 곡은 영화 속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였습니다. 회색빛 교도소 담장 너머로 울려 퍼지던 자유의 맛이었죠. 쇼생크 탈출 중에서 저녁 산들 바람은 부드럽게,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여성 이중창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영화 잠시 멈춤 하면서 저는 뒤늦게 이 영화를 접했는데요. 정말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영화를 연거푸 두세 번 봤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건강한 남자인, 정신이 건강한 남자인 앤디 듀플레인이 그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교도소인 쇼생크 교도소에 수감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수감된 그 죄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인 레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희망은 위험한 거야. 희망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에 그 앤디 듀프레인이 레드에게 남긴 편지 속에 그 문장이 정말 감명 깊었는데, 희망은 좋은 거야.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거든. 하면서 이 영화 속에 그 희망을 실제로,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회색빛으로 가려져 있던 그 시야를 밝은 빛을 보게 해주고 꿈을 꾸게 해주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도 그 장면 감동 깊게 보셨나요? 네, 여러분 덕분에 또 우리 같이 추억이네요. 아비투스님, 오랜만에 최영웅 왔어요. 지금 기차 타고 고향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행 느낌 납니다. 하셨습니다.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항상 팬더님, 최호가 가족 모임에 와서 다 같이 체험 듣고 있습니다. 아, 부끄러운데요? 조잘조잘 했는데 다 같이 듣고 있다니. 점심은 사위인 제가 쏩니다. 크게 하셨습니다. 자, 박수! 노래 듣겠습니다. 노팅힐 중에서 엘비스 코스텔로, 쉬. 어느 멋진 날 중에서 케니 로긴스, For the First Time.

이야, 고전미가 느껴지는 멋진 두 곡이었죠. 007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주제가, 셜리 배시의 다이아몬드 아 포에버. 앞서 들은 곡은 영화 브루탈리스트에서 인상적인 장면에서 쓰였죠. 미나의 You Are My Destiny. 초라님, 늘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애청자입니다. 하루 중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추억에 젖어 최강희의 영화 음악에 흠뻑 빠져 있답니다. 감명 깊게 본 영화 브루탈리스트 중에서 미나의 You Are My Destiny 간절하게 청해봅니다. 꽃 작업하며 들을게요. 하셨네요. 초라님 잘 들으셨나요? 와, 브루탈리스트를 감명 깊게 보셨다니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해 보이시네요. 아카데미에서 브루탈리스트는 촬영상, 남우주연상, 음악상까지 3관왕을 수상했었죠. 네, 스코어도 참 좋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영화 저도 참 재밌게 봤거든요.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시상식 때도 막 응원하면서, 그 남우주연상 응원하면서 실제로 받기도 했는데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이 영화에서 AI 기술이 쓰였다고, 헝가리어의 억양이나 음소를 조금 만졌다고 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AI가 우리 예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의견이 분분한데, 네, 그렇죠. 하지만 현재는 창조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면은 문제가 되고, 보조적인 기술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괜찮고, 또 몰래 사용하면 안 되고. 네, 아무튼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보조적인

요소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더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더 멋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아무튼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영화 최후의 만찬 예매권 역시 드립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역과 부활까지 놀라운 여정을 생생하게 되살린 영화죠. CCM으로 위대하신 주 왕대신 주께로 유명한 크리스탐 니니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고요. 이 영화는 예수님 주변 인물들을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그리지 않고 입체적으로 담아내서 나라면 어땠을까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고 해요. 미국 내 박스오피스 6위를 달성했고요.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최후의 만찬 그리고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7465님, 강디, 몇 달 만에 남편이랑 캠핑 다녀왔어요. 그동안 시험관 시술한다고 외출은 거의 안 했는데 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녀왔어요. 휴식도 하고 마음의 선물도 받고 좋은 기운도 받고 왔어요. 엘리멘탈 라우브의 스틸 더 쇼 신청합니다 하셔서 엘리멘탈 라우브 스틸 더 쇼 그리고 아노라 중에서 테이크 댓 크리에이티스트 데이까지 듣겠습니다.

0: 아메리칸 파이 4 중에서 보이스 투 맨, I make love to you 들으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 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 초두릉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이오에서 피부 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 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애무시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 문화 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시대 시작됐다.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1: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3: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2: 서울사이버 대학교
4: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4: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5: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헉, 무슨 김치인데?
4: 참매실 새벽.

0: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 새벽밤 김치,
0: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절세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5: 투자 전 상품 서명 서민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8: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9: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8: 1인 사장님이라면
9: 얼마?
8: 경리회계는
9: 얼마? 경리
8: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9: 얼마예요?
8: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9: HR365.
10: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9: 얼마나 좋은데요?
11: 올바른 품질하면
9: 올품,
11: 올품하면
9: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9: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9: 올바른 품질.
12: 최강의 영화음악 오늘의 끝곡입니다. 천안에서 여수로 가족여행 가는 길이에요. 먼 길이지만 가족과 체험음 들으며 지루하지 않게 가고 있어요. 사춘기 딸과 싸우지 않고 기분 좋게 2박 3일 여행 잘 다녀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곡 청해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동안에 콜드플레이 사이언티스트요 하셨네요. 4914님 신청곡 띄우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내일에서 만나요.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4: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4: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이 다 지나가면 비로소 드는 생각이 올해 봄날이 다 갔구나. 내일이면 달력이 6월. 완전한 여름 시작.

괜히 또 아쉬운 하루입니다. 생각해보면 봄을 채운 건 날씨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꽃 피면 꽃 소식 전하고 무성해진 추록의 그늘도 보내고 덕분에 좋았다, 같이 있어 힘났다 이랬죠. 좋은 시절은 계절이 만드는 게 아니라 늘 함께하는 우리가 만드는 거였네요. 평온하고 아쉬운 오늘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할 내일의 새로운 한 시절을 기대해봐요.

YB 잊을게로 5월 31일 5월이 이제 끝났어요. 5월 가정 경제 파탄의 달.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사업자나 이런 이제 그런 직종이 좀 다르시면 5월에 세금을 냅니다. 아, 끝까지 5월에 돈을 많이 많이 썼어요. 허리띠 졸라맵니다. 어차피 이제 돈은 안 쓴다. 못 쓴다. 돈도 없다. 6월을 허리띠 졸라매며 시작해 볼 거예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형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5: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5: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0: 세포 보관, 내 몸 안의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5565님이 신청하신 소녀시대 베이비 베이비 보아 밀키웨이. 아니 이제 허리띠 졸라매려면은 허리띠를 사야겠더라고요. 허리띠가 없어갖고 허리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아 못살아. 아니 또 허리띠가 없는데 그러면 사서 졸라매야지. 그냥은 뭘로 졸라매. 안 되잖아요. 효원님 아침을 맞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점심 정오를 지나고 있다니 진짜 하루가 엄청 빠르게 지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이것이 56km의 속도감인가? 아 56세신가요? 아 진짜 속도감 그 얘기 옛날에도 많이 듣고 어릴 때는 에이 이랬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 7695님 노래 좋구만요. 손님은 없지만 음악 감상실이 된 가게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 12시면 붕컵 먹어요. 가는 동안 녹아서 오늘은 두 개 먹... 예? 가는 동안 녹으면은 안간 한 개도 녹잖아요. 두 개 뭐 하나는 기다려줍니까? 그냥 두 개 드시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이 정도면 우리 선물로 줘도 되겠다. 너무 딱인데.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K-POP의 젊음, REF 이별 공식 인절미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매년 2도 더 양민산 화지 용이다.

별빛이님이 신청하신 윤종신 장혜진의 굿바이, 논란가비님이 신청하신 박정현 임재범 사랑보다 깊은 상처. 논란가비님이 여고 시절 열렬한 라디오 청취자인데 50 중반 넘어 다시 돌아 라디오로 돌아왔어요. 반갑습니다. 야 진짜 옛날이야. 우편 엽서로 사연 보내고 문자로 처음이네요. 저도 그거 엽서 친구들한테 100장 받아가지고 별판 뽐내기 대회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써야 됐어요. 뭐 예쁘게 꾸미는 것도 뭐 있었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다 사라지고 문자로. 2142님 재취업 성공했어요. 그것도 제가 원하는 오전 타임으로요. 강사일이라 아기 재운 뒤에 밤에 연습하고 아침에 등원시키고 일찍 출근해요. 언니 방송 들으며 가벼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게 요즘 힐링이에요. 딱 좋다. 너무너무 좋다. 너무 축하합니다. 최고죠. 원하는 타임에 딱 아기 그러니까 유치원 간 그 시간 동안에 엄마들이 물론 할 일, 집안일이고 뭐고 많이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여유도 있고 뭐 어쨌든 뭐 집안일은 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만 딱 이렇게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 일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만 있겠어요. 그런데 그냥 어머나 다들 부러워할 것 같아요. 신혜숙님이 신청하신 김유나의 길 이하이 로즈, 최예나 미료의 너만 아니면 돼.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6: 콜레스테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다스테야.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7: 글레오?
8: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7: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8: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7: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9: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0: 호지님이 신청하신 패닉의 UFO 듣고 입을게요.
11: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에 창을 열어 하늘을 보니 수많은 달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어느새 곁에 다가온 할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속삭이던 얘기를 말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 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 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 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네 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2309님의 신청곡 커피 소년 행복의 주문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리고요. 오랫동안 사고웠던 정든 한우한 돈이요.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한우가 이 정도는 돼야지. 강점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한 돈 세트. 그동안 장장 6년에 걸쳐서 저희에게 이렇게 선물을 협찬해 주셨는데 오늘로써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더 번창하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했습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7: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이영규 5887님이 신청하신 조성모의 후회 잭스키스 연정 언타이틀 날개. 5326님 6세 또 7개월 남매 독박 육아 중입니다. 멘탈탈탈탈탈탈탈. 제가 39도 고열에 시달리다 오늘에서야 정신 차리고 열만 틀었는데 성공 뭐죠? 아니 근데 어른이 이렇게 고열이 나기가 쉽지 않은데 남편은 일하러 주말에도 나가셨나 보다. 아유 안 아프면 또 뭐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아픔은 사실은 뭐 내 몸뚱이가 사실 더 솔직하게 중하지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내가 아파 죽었는데. 아유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열 내리고 정신 좀 차리고 우리 아이들 잘 좀 돌봐주세요. 베라봄님 카페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하다 안 되겠다 싶어서 스터디 카페로 옮겼어요. 이렇게 자리 옮기면 공부를 잘 될 거라고 생각. 이렇게 공감이 될 수가. 자리 잡고 영어 공부 중 아닌데 스터디 카페에서 지금 나한테 문자 보냈는데 공부 안 하고 있는 거 맞는데 카페 탓이 아닌데 그래도 뭐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한 자라도 더 해보세요. 0671님, 21, 어글리, 코요테, 우레꿈.

공일오비 슬픈 인연 바나나 우유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이수영 이지은 신혜성이 함께 부른 이별 이야기. 5182님 어제는 야근 오늘은 출장 너무 바빠요. 커피 한잔 하면서 출장 지역 공원에서 한숨 돌리고 싶어요. 소리 지르고 싶어요. 아 요즘에 그 무슨 항아리에다가 소리 지르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은근 물론 굳이 항아리 아니어도 되지. 이불 속에서 지를 수도 있고 한데 집에 항아리 같은 거 다 있잖아요. 고려청자, 어? 저기 백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다 있잖아요. 몇백 년 된 거. 그런 건 뭐 굴러다니니까. 아니면 뭐 요강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강 써봤어요? 요강 써봤나? 난 요강 쓴 사람이야. 그거라도 있으면은 거기다 대고 외치면은 좀 소리가 모아져가지고 그렇게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8342님의 신청곡 베란다 프로젝트 괜찮아 5182님이 외쳐주신 마야 나를 애치다.

0: 요즘 유산균 바이크론 간유산균 제조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5: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6: 1인 사장님이라면
5: 얼마?
6: 경리 회계는
5: 얼마? 경리
6: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5: 얼마예요?
6: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5: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퀘스트.
5: 얼마나 좋은데요?
8: 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2: 시원해.
13: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3: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3: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4: 유유 제약.
1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7: 여기가 뉴욕입니까?
18: 이곳이 파리입니까?
1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8: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19: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20: 오늘 끝곡 아일릿. 아 이게 소주 하시네, 선주발에, 과일, 석류, 소주. 이게 아니고 또 다른 곡이네요. 아, 그거, 아, 왜 이렇게 맴돌지? 럭키걸 신드롬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움.
4: 운동할 때도
5: 뉴바움.
4: 장 건강에도
5: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바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제정한 바다의 날입니다. 신라시대의 해상왕 장보고가 전남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한 828년 5월을 기념해서 5월 31일을 바다의 날로 정했다고 그러네요. 바다를 사랑하는 진정한 바다의 왕자 저 한동준은 올해도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FM 팝스 DJ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겠습니다.

2026년 5월 31일 일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Ebony Eyes Bob Welch의 노래 바리우스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일주일 마무리하는 날이죠. 그리고 5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아, 일주일도 잘 마무리하시고 한 달, 5월도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에보니 아이즈로 한동준 FM 팝스 문을 열었고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날이죠.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가능하면 말은 줄이면서 음악 속으로 푹 빠졌다가 나오시면 스트레스는 어느새 사라져 있을 겁니다. 광고 후에 한동준 FM 팝스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엔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엔 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7: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밤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0: 아름답네.
1: 새벽밤 김치.
0: 새벽밤 제조, 새벽판매.
2: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5: 관절 연골이 걱정.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자,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더피의 Mercy, 그리고 산타나 피처링 미셸 브랜치의 Game of Love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퍼플 오드리님이 You Know I'm No Good 신청하셨고요. Mercy 7673번으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김경숙 씨가 The Game of Love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캐롤 킹의 So Far Away, 그리고 이어서 닐 영의 Heart of Gold. 삽작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닉네임이 신기하네요. 삽작. 자, 그리고

Tears for Fears의 yeah,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아메리카의 You Can Do Magic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클레이님이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You Can Do Magic 이 노래는 맙몰방평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 닉네임이 갈수록 난해해집니다. JDH님이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돼서 너무 답답했네요. 이틀 만에 다시 구입해서 사용하려니까 모든 계정을 새로 만들어야 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이럴 때 바로 FM팝스가 최고입니다.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FM팝스 들으시면 뭐 이런 뭐라 그럴까요? 복잡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노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쉘린의 I've Never Been To Me, 그리고 카펜터즈의 Yesterday Once More, 문경도련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6: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5: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5: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한동준의 FM팝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말은 줄이고 음악 계속해서 많이 보내드리는 위켄드 스페셜. 역시 음악밖에 없죠. 한동준의 FM팝스는. 자, 1부 끝곡 존 덴버의 노래 Two Different Directions 골랐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1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1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장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콜드플레이의 옐로우였습니다. 소리님이 힘든 일들이 겹치다 보니 그동안 저에게 준 선물이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강릉으로 떠나왔습니다. 어젯밤 캄캄한 밤바다를 보고 오늘 아침 다시 활짝 피어난 바다를 마주하니 고요하다가도 이래 밝아지는 바다와 끊임없이 흘러가는 파도를 보며 생각합니다. 우리 삶도 살아가다 보면 어두운 날도 있고 또 이렇게 눈부시게 밝은 날도 있는 거겠죠 하시면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신청하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막상 그 힘든 일이 닥치면은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로 한동준 FM 팝스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위켄드 스페셜입니다.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6: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5: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7: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5: 하이퍼스.
8: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송근당 바이오, 판매 MBPL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네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자왕자왕자식!

0: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3: 1544-7575.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5: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5: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5: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퓨.

알란 파슨스 프로젝트의 Eye in the Sky, 슈퍼트램프의 Logical Song, 그리고 Electric Light Orchestra의 Confusion까지 세 곡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노스텔지언님이 Eye in the Sky 신청하셨고요. 블루카페님이 Logical Song, 슈퍼트램프의 노래 신청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사라 맥클라클란의 When She Loved Me, 그리고 캐롤 키드의 When I Dream. 이 노래는 4278번으로 영화 쉬리의 주제곡이기도 하죠. When I Dream 신청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하셨어요. 쉬시면서 듣기 아주 좋은 노래네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조윤진 씨의 신청곡입니다.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0: Despacito.
1: 카밀라 카베오의 하바나에 이어서 Remember, 영화 코코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곡이죠. 미겔과 나탈리아 라포르카데가 함께 불렀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폰시의 노래 Despacito까지 세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노래 이어집니다. Fleetwood Mac의 노래 Dreams, 그리고 Jeremy Spencer 밴드 Traveling 0199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2: 쓱닦고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1: 메디힐 톤업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

0: 프로.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의 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의 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

0: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의환경.
1: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2: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4: 아직 한 번 남았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0: 얼마나 좋은데?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3: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2: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3: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2: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유동 골뱅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5: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6: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음악들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기를 바랍니다. 자, 케니지의 연주곡 흐르고 있습니다. Going Home. 집에 갈 시간이에요.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1: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0: 일신건영
1: 뉴바움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움,
1: 운동할 때도
2: 뉴바움,
1: 장 건강에도
2: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스 엘러스.
3: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4: 구스 팔로 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 팔로 셀러스.
5: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6: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전원 버튼을 보면 켜짐을 뜻하는 1과 꺼짐을 뜻하는 0이 함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버튼 안에는 켜지는 순간과 꺼지는 시간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바람도 늘 일처럼 켜져 있을 수는 없고 가끔은 영처럼 조용히 쉬어가야 합니다. 오늘처럼 일요일이라는 핑계로 조금 느리게 쉬는 시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다시 켜질 수 있습니다.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윤태규 마이웨이였어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다시 시작되는 6월을 위해서라도 잠시 꺼져 있는 그런 시간 꼭 가지셔야 합니다. 가요 속으로 해서 편안함을 더해드릴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4: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베네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변진섭 희망사항 양순님이 신청하셨네요. 푸른 하늘의 자도취. 푸른 하늘 노래를 1554 그리고 박민정 씨 외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습니다. 이 두 곡 다 여성 보컬 피처링이 있었네요. 그렇죠? 5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아, 요즘 농번기라고 하죠. 농촌에 계신 분들 많이 바쁘실 것 같고, 그리고 뉴스 보니까 또 태풍 장미가 살짝 올라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아무쪼록 아무 피해 없이 살짝 좀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혜연 씨, 해남 아버님 댁에 논농사 도와드리러 내려갑니다. 멀리 가시네요. 아버님이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7100번, 너무 더울 것 같아서 나들이는 엄두도 안 나고 집에서 김밥 싸서 소풍 느낌 내고 있습니다. 나물 듬뿍 김밥이에요. 이야, 이 영양가 높은 김밥. 어디 캠핑은 못 가시고 거실에다가 캠핑 의자나 캠핑 테이블 놓고 드시면 어떨까요? 텐트까지는 너무 복잡하고요. 어떠십니까? 곽윤정 씨, 쌍둥이 이제 겨우 낮잠 재우고 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일요일이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하셨는데, 아이들이 푹 잤으면 좋겠네요. 잠깐이라도 편하게 쉬십시오. 8887 그리고 조혜연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폴킴이 불러요. 파도.

김미옥 씨가 아주머님 내외분과 2박 3일 강원도 일주하고 황태덕장 보고 올라가고 있어요. 다들 라디오 청취하는데 글 한번 올려보라고 합니다. 신나는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이 여행의 끝에 또 재미있는 추억이 하나 생겼네요. 라디오 사연도 이렇게 소개되고요. 다들 잘 올라오시고요. 쿨의 해변의 여인은 배상진 씨, 조정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시원한 노래였죠. 이석강 씨인데요.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면서 가장 힘든 건 담배 냄새입니다. 흡연자들은 잘 모르지만 비흡연자들은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눈이 매울 정도입니다 하셨어요. 이 뭐 안에서 피우는 건 아닐 테고 밖에 흡연 공간이 가깝게 붙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아무튼 이석강 씨 많이 불편하시겠네요. 자, 뻐꾸기 소리, 휘파람새 소리 이런 거 들리십니까? 야, 이런 소리들이 들리는 일요일 오후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인숙 씨예요. 남편과 태백역을 지나는 해랑열차에서 가요 속으로 듣고 있어요 하셨는데 해랑열차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코레일에서 운영하는 호텔식 관광열차군요. 이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고인숙 씨와 남편 되시는 분 행복한 시간 계속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오창수 씨, 안순호 씨 8913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이규석 기차와 소나무.

살짝 어깨가 들썩이게 되는 그런 노래죠.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0566 김인숙 씨가 신청하셨네요. 최병창 씨, 오랜 병원 생활을 마치고 재활 중이에요. 오늘 가요 속으로 방송이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에어컨 켜고 듣고 있으니까 괜히 신나는 게 피서가 따로 없습니다 하셨어요. 재활 중이시군요. 이 재활이 참 어렵죠. 지겹고 힘들고. 잘 하시고요. 빨리 완쾌되셔서 이 멋진 풍경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병장 씨. 8926번으로 주셨는데 사춘기 아들 주말 설거지 당번이었는데 하기 싫다고 가족 외식까지 다 펑크 났어요. 근데요, 나갔다 온 사이 혼자 떡볶이 시켜 먹었더라고요. 아우, 정말 화가 나요. 사춘기 아들한테 겁을 상실한 사춘기 소녀, 이렇게 얘기들 하던데요. 이 시기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겁니다. 네. 7575번, 오늘도 일하러 나가셨나 봐요. 일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아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일하라고 불러주는 데가 있다는데 감사를 합니다. 오늘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기운 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박병옥 씨가 2026년 5월을 보내면서 5월의 편지 듣고 싶다고 하셨죠. 원희자 씨도 신청하신 노래예요. 소리새입니다. 5월의 편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8: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7: 방탄꼭지.
10: 해야만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2: I love you.
1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3: 유유 제약.
14: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5: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4: 1인 사장님이라면
15: 얼마?
14: 경리회계는
15: 얼마? 경리
14: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5: 얼마예요?
14: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5: HR365.
16: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15: 얼마나 좋은데요?
17: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8: 든든한 내일로요.
17: 네?
1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7: 제대로 가시네요.
1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4: 경동 나비엔.
2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남황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이상은의 담다디는 김수미 씨, 조명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5614번으로요. 올림픽공원의 현재 모습인가 봐요. 산책 왔습니다. 올림픽공원에 가지각색 장미꽃들이 피어 있어요. 장미 향기에 취해서 졸도할 뻔했어요. 야, 그렇게 진하게 풍기는 겁니까? 괜찮아요, 이런 건. 많이 취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가요 속으로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6509번으로요. 노사연 씨 노래 중에서 한 곡 부탁드릴게요 하셨는데 좋은 노래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 골라봤습니다. 이 마음 다시 여기에. 어떠십니까? 띄워드리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

0: 오력임팩트!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 로커스트 내가 말했잖아였습니다. 661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어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가요 속으로 2부 함께합니다.
1: 서울의 중심 대학 서경대학교
2: 서경?
1: 실력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올품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9: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8: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10: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1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퓨.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 정은희 씨 임진규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강주영 씨 정혜신 씨의 신청곡 장혜리 내게 남은 사랑을 드릴게요 두 곡이었습니다. 표희순 씨 사연인데 이거 아주 생각만 해도 시원한 그 국물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민물 새우탕을 워낙 좋아해서 한 냄비 끓이며 저녁 준비하고 있어요. 선곡들이 좋아서 글을 남겨봅니다. 아유, 보글보글. 이 담백하고 시원한 냄새 느껴지네요.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시원하게 선풍기 회전시키고 쇼파에 앉아서 라디오 들으며 코바늘 뜨게 하는 중이라고 0566번. 아주 시원하고 또 여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조영일 씨는 파주시 공릉 저수지 이곳에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시원한 물내음이 물씬 풍깁니다. 가족 단위로 산책들 많이 나왔네요. 둘레길을 걸으며 신청해요. 신청하신 노래는 이광조 씨의 사랑을 잃어버린나. 아, 이 파주 공릉 저수지에서 듣는 사랑을 잃어버린나 분위기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별일에 유열 씨의 노래였죠. 023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트에서 일하고 계신 9495님 정신없이 바빠요. 직업 특성상 마트는 어쩔 수 없죠. 음악으로 버티고 있는데요. 코끼리 다리가 된 것 같아요. 힝! 아유, 피곤하시겠습니다. 예, 생각 같은 안마 의자라도 앉아서 그냥 마사지 받으시면 참 좋으시겠는데. 9495님, 기운내십시오. 2120번, 농사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아내의 생일이고요. 집안일만으로 힘들 텐데 반일까지 도와주고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에요. 지금은요, 열무 작업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야, 정말 고마운 나의 편이죠. 세상에 없는 나의 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아내분의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데니보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주.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왔어요. 안 들으면 손해 같거든요. 여기는 거제도 바다. 망치 몽돌 해변이랍니다. 망치 몽돌 해변. 이름이 참 재밌네요. 귀엽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노래를 띄워드릴게요. 조대현 씨가 신청하신 조용필. 큐!

박재훈 씨만 보면 그렇게 웃겨요. 신나고 재밌는 노래였습니다. 컨츄리 꼬꼬 김미 김미 박은영 씨가 신청하셨어요. 그리고 임희숙 씨의 노래였죠. 진정 난 몰랐네 최정임 씨가 정해 주셨네요. 8506번으로 주셨는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딸내미가 요리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대학 입학해서 첫 대회였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요. 따님이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계신가 봐요. 자랑할 만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사연이 방송도 탔으니까 이 정도면 뭐 최고로 자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2498번으로 주셨는데 힘들어서 어떡하셨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교체 작업 중인데 본의 아니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13층까지 매일 오르락 내리락. 이제 다 버텼습니다. 이 경험을 해보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운동됐다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2498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일요일 오후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이에요. 오늘은 8922번으로요. 주말 동안 손주들 보느라 수고한 아내, 안마를 해주면서 듣고 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노래까지 들려주고 싶은데.

하시면서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아내분을 위해서 일요일을 보내시는군요. 오늘은 특별히 DJ가 라이브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대표순알콩
1: 간장.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축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현대!

0: 큐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 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김현식 씨의 추억 만들기. 이 노래는 김혜심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 위템 아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려요. 고맙습니다. 이번에 남편 환갑을 맞아서 세 딸과 두 사위들이 플랜카드까지 해서 잔치를 해줬습니다. 3149번으로 주셨는데 여기 플랜카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아주 재미난 추억이 몽글몽글 피어날 것 같은 그런 플랜카드, 그리고 환갑 잔치 하셨네요. 이렇게 애들이 많이 컸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뭉클하더군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 많이 축하드립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왠지 조금 섭섭하기도 하고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날은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 이런 노래 참 잘 어울릴 듯합니다. 욜로님이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0: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시대를 초월한 명곡이 있죠.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이 노래가 들려올 때면 삶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신사가 곁에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네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초록빛 나무와 붉은 장미가 보입니다. 당신과 나를 위해서 활짝 피어있지요. 그래서 혼자 생각하고나요. 참 멋진 세상이다. 이 노랫말을 듣고 있으면 치열한 삶에 지친 우리에게 잠깐 고개 들어봐요. 세상은 여전히 살아갈 만한 아름다운 곳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요. 노랫말처럼 다가오는 6월에도 참 멋진 세상이라고 말하며 매일매일 미소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 What a Wonderful World. 어느덧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각종 기념일을 챙기느라고 정신없이 보내고 나니 연두빛이던 가로수는 청록색으로 변해있고 이맘때 절정이던 장미도 이제 서서히 지워졌습니다.

0: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랫말처럼 초록빛 나무와 아직 지지 않은 붉은 장미가 나를 위해서 피어있는 거라고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도닥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양의 전액 스케치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수근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2: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 경동 나비엔.
4: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 제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 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저는 올해 환갑이고 남편은 3살이 많습니다. 가끔 고지식할 때면 세대 차이 난다고 놀리기도 하는데 3살 차인데 결혼 36년 차가 되네 우리 부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잘 놀고 즐기면서 살자. 그리고 밖에서 많이 보는 것도 공부가 된다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아 끕니다. 지난주에는 영화 티켓을 끊었다며 시간을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은 외식하기로 하고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극장으로 가는 길 블루투스로 이어폰도 나눠 끼고 음악 들으면서 갔습니다. 사내 연애하고 결혼한 우리 부부가 좋아하는 노래 하시면서 김현숙님의 로이 올비슨의 노래 브레지 워먼이었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운전해 주던 차에서 테이프로 들었던 노래였는데 이제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 돼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운전을 하며 예전에 좋아했던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하고 주두추님의 비지스의 노래 Staying Alive 였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 말에 퇴직을 하고 유럽으로 미주, 하와이 등을 돌고 이제 6월 2일부터 20일까지는 호주, 뉴질랜드 여행을 떠납니다. 응원해 주세요 하셨는데 거의 세계 일주를 하시는군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김아브라함님이 정하신 곡은 퀸의 노래 We are the champions.

이번 달 중순부터 어디라고 딱히 집어낼 수는 없지만 아프더라고요, 몸이. 야근을 마치고 집에 가서 씻고 누웠는데 한기가 돌아서 전기장판 켜고 또 겨울이불까지 꺼내 덮고 잤는데 자다가 너무 아파서 깼지요. 열을 보니까 39.2도. 병원을 갔습니다. 콩팥에 염증이 생겼다며 입원을 하라 그래서 이번 병원 침대에서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셨는데 아구 열나고 몸이 아프면 감기 몸살로 흔히들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얼른 진료 받고 원인을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 치료 잘 받고 얼른 퇴원하실 수 있기를. 0222님이 알란 팔센스 프로젝트 데이스 아 넘버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이석강님이 막한 소니 노래 정하셨어요. You sang to me.

나킹콜의 투영 그리고 페트라 크락의 This is my song 그자님이 정한 신곡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모임의 단장님 댁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이 숲 옆에 아름다운 곳에 은퇴 후의 삶을 보내고 계신데 직접 기르신 쌈 채소와 맛있는 갈비 바베큐 들기름 막국수 부침 여러 가지 과일들 그리고 기타 반주에 노래하는 시간도 두통 때문에 살짝 고민했는데 말끔히 씻어준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그러셨나요? 향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승강기에서 팔을 다쳐 입원하시고 재활치료하셨던 팔순의 어머니 6월에는 이제 깁스를 푸시게 됩니다. 6월에는 꽃구경도 다니시고 마음껏 좋은 계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레노아님이 보내주셨네요. 마리라폴의 마리 해밀턴

올해 회갑을 맞은 동창 중학교 동창들과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관광버스 한 대를 대절해 친구 25명이 함께 출발을 했죠. 사회를 맡은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추억의 게임들을 소환해서 가는데 전혀 지루하지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버스 여행도 좋고 친구들과 함께여서 좋고 삼삼오오 모여서 옛 추억들을 소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준비해온 음식들을 탁자 위에 차려놓고 먹는데 음식 맛도 꿀맛이었습니다. 까까머리 남학생들은 반백이 되고 단발머리 여중생들은 할머니가 되어 손주들 재롱 얘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직 아들 둘이 결혼을 안 해서 손주가 없어 조금 섭섭하긴 했지만 경주에 도착을 하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차들도 어찌나 밀리는지 대릉원과 황리단길을 걸으며 기념사진 찍고 천마총에 들어가 신라시대 유적들도 관람을 하는데 수학여행으로는 학창시절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동궁과 안압지 야경을 구경하며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친구들을 잃어버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한옥 펜션을 통째로 빌려 야외 바베큐로 저녁을 먹으며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답니다. 다음 날에는 석굴암과 불국사에 들렀는데 학창시절 바라봤던 풍경은 그대로인데 우리만 세월이 흘러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며 웃었네요. 즐거운 1박 2일 수학여행을 소환한 회갑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며 앞으로 10년 후에도 건강하게 변함없이 우정여행을 떠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이순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학여행 같은 회갑여행을 아주 알차게 1박 2일로 잘 다녀오셨네요.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시면은 정말 훨씬 건강에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이순자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곡은 니콜라 디바리의 노래 마음은 집시였습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5: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6: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9: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1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3: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14: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5: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6: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9: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리며 나에게 기대라고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의지가 될까요? 7550님, 마이클 잭슨의 I'll be there 청하셨네요.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계절 빨간 넝쿨 장미가 더없이 아름다운 계절 반나절 장미빛의 향기에 취하고 왔습니다. 9548님

6월이라고 느껴지는 요즘인데 아카시 향기도 벌써 끝나고 인동초 꽃이 은은한 향기를 풍겨주니 혼잣말의 산책길이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8380님. 2009년도 아기가 아파서 급하게 잡아탄 택시에서 저녁 스케치를 처음 들었는데 그 아이가 지금 고3이 되었답니다. 그러셨어요. 7501님 반갑습니다. 사는 게 바빠서 음악을 들을 수가 없었네요. 연년생 두 아들 키우면서 또 아르바이트까지 한다고 매일 뛰어다녔거든요. 이제 지금은 환갑을 넘은 나이가 되니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도 행복한 마음입니다. 그러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4523님의 문자 보내셨네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 타 시원해. 왕왕왕 타왕 타왕 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9: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10: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1: 메디힐 토너 패드.
12: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롬 간유산균
0: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아무리 영광된 일이 생긴다 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해도 사람이 함께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건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 덕분이겠지요.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중에 글을 같이 보내주셨나요? 0337님, 정하신 비틀즈의 노래 걸, 그리고 드리동 라이트의 Joy to the World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재영님이 청하신 에드윈 맥케인의 노래입니다. I don't know how I got by. 어떻게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발을 다쳐서 반급 상태라 활동이 어려운데 저녁 스케치와 함께하니 위로가 됩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조심조심 잘 회복되시길. 1182님 로비 윌리엄스의 노래 엔젤스. 뇌출혈 수술한 지 2개월이 돼서 집에만 있어 힘든데 CBS 음악 들으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8390님 올 6월에는 계획했던 일 하나쯤 끝내고 싶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작은 여행을 기대가 됩니다. 그러셨어요. 1585님 제레미 스펜서 밴드의 트래블링.

며칠 전에는 서울에 철교를 다녀왔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 친구들 따라 망둥이를 잡으러 서울의 철교를 건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침목 사이로 내려다보이는 아래의 뻘은 낭떠러지 같았습니다. 행여 발을 헛디딜까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어느새 형들은 저만치 멀어져 있었죠. 오, 협계의 열차 오면 어떡하지? 밑으로 뛰어내려야 하나? 어쨌거나 매번 망둥이 낚시를 갈 때마다 협계의 열차는 한 번도 오지 않았고 형들과 나는 그 무시무시한 소래 절교를 건너 언제나 즐거운 망둥이 잡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낚시를 같이 다니던 형, 친구들 덕분에 밥송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그러시나요? 9964님, 로드 스튜어드의 노래 You are in my heart. 앞에 들으신 샤를 아즈나브르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은 7576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항상 저녁 드시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양쪽 고관절 수술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고 어머니는 경도 인지장애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두 분이 서로 의지하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신청합니다 하고 0927님이 보내주신 곡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Wooden Heart. Can you see I love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입꼬리만 살짝 올리는 그런 미소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짜 기쁨이 눈빛과 표정으로 번져가며 얼굴 전체를 환하게 밝히는 미소가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연구팀은 한 학교의 졸업생들을 오랜 시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졸업 앨범에서 진짜 미소를 짓고 있던 학생들이 억지 웃음을 짓던 학생들보다 훗날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셈인데요. 실제로 환하게 웃을 때 우리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돼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도 함께 커진다고 합니다. 가끔 사진첩을 뒤척이다 보면 어린 시절에는 활짝 웃는 사진이 많은 반면 나이가 들수록 표정이 점점 경직되는 걸 발견하곤 하는데요.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잃어버린 그 환한 웃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해법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꽃은 진짜 미소를 되찾아주는 가장 아름다운 특효약이거든요. 고향을 잃은 시리아 난민들이 척박한 캠프 생활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정원을 가꾸며 꽃을 심었던 이유도 나이팅게일이 환자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꽃과 식물이 가득한 야외로 그들을 안내했던 이유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꽃이 가진 치유의 힘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어디서든 푸른 실록 속에서 고운 자태를 뽐내는 꽃을 볼 수 있는 요즘 산책길에 만난 꽃 한 송이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옷에 풀물이 들까 걱정하는 마음 잠시 접어두고 초록 풀밭 위에 누워 마음의 기쁨의 물이 충분히 들게 내버려 둬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이 곡은 박경현님 정하신 곡입니다.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0: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1: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4: 이향약품.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8: 하이엠솔루텍.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올바른 품질하면?
12: 올품.
11: 올품하면?
12: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2: 올바른 품질. 올품.
13: 올드팝은 배미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 젤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폐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김우진 님의 정하신 곡입니다. 알리오 스피드웨건의 Keep on Loving You 오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입니다. 눈물 한 방울에도 무게가 있어서요. 무거운 눈물은 엎드려 울고 가벼운 눈물은 고개를 들고 운다는데 5월을 접는 여러분의 눈엔 지금 어떤 눈물이 맺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잘 보냈다, 안도의 눈물, 좋은 계절이었다, 기쁨의 눈물일까요? 어떤 눈물이든 달력 한 장 넘기면서 훔쳐내는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다짐,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면 좋겠어요. 그 은은한 눈물 2시간 음악으로 닦아드릴게요.

무거운 눈물은 엎드려서 울고 가벼운 눈물은 허공을 올려다보면서 운다는데 그럼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은 어떻게 울어야 할까요? 혼자보단 여럿이 어두운 곳보다는 밝은 곳에서 또 슬픈 표정보다는 미소 지는 표정으로 울겠죠. 눈 깜짝할 사이 봄은 끝났고 내일부터는 어느새 6월입니다. 진땀에 식은땀, 구슬땀 흘릴 일 많겠지만 그 또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5월 배웅 잘 하시고요. 또 6월 마중 잘 해야겠습니다. 5월은 장미의 계절이었는데 행복

0: 행복한 동행 첫 곡으로 정지수 김시영님이 신청하신 장미의 미소 신인수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김현주 씨의 휴가로 추정원과 만나는 2시간 오늘도 행복한 동행 안에서 감사할 일 많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올게요.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0: 뭐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관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3: 큐큐큐큐큐밍.
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쇼리 샬랑!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임지훈 꿈이어도 사랑할래요. 황태성 안경혜 황성홍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9985번님께서 대학 1학년 때 그가 해운대 백사장 밤바다를 보며 불러주던 이 노래 60이 넘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련해지네요.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9985번님께는 20대와 60대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또 곡이네요. 잔나비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눈물 얘기를 했었는데 2671번님이 얼음 눈물 흘리셨어요. 첫 빙수를 드셨다고요. 이게 차가운 게 갑자기 들어가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올 여름에 몇 그릇의 빙수를 비워야 끝이 날까요? 예, 저도 좀 걱정이 됩니다. 올 여름 진짜 덥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식당에서 일한 지 두 달이 돼 가는데요. 마음이 아픕니다. 식당 주차장에서 언니가 내려오길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이순아님이 신청하신 곡 혜은이의 열정 준비해놨습니다. 빨리 내려오지 못하는 언니의 마음이 더 급하고 바쁠 것 같은데요. 이 곡으로 예, 이 곡 들으면서 한번 또 기다리시죠.

오늘은 오대산 진곡의 코스입니다. 함께 운행한 박윤상 반장님과 동료 직원들과 듣고 싶어요 하신 김동호님의 신청곡 김현식의 어둠 그 별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철 못다 핀 꽃 한 송이 김문수 박미영님이 신청하신 곡이었고요. 박정민님 오늘도 씩씩하게 신청합니다. 아 최정민님 오늘도 씩씩하게 신청합니다. 언젠가는 들려주실 걸 알기에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해야 하나요? 바로 오늘이네요. 장혜리 추억의 발라드 함께 했어요. 가정의 달 5월이 끝나면 6월은 저만의 달입니다. 생일에 결혼 기념일까지 내일부터는 온전히 제 세상이에요. 3431번님 와 이 6월을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누리고 즐기십시오. 5794번님은 스스로 건강을 위해서 매일 걷기 운동하는데요. 행복한 동행이 러닝메이트가 돼줘서 참 고맙습니다. 하루 2시간 걷기 제 운명을 바꿔놓는 중이에요. 몸은 땀을 내고 약간 숨도 차고 좋은 음악 흐르고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죠. 조용필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어지는 곡이고요. 홍윤정님 3535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0: 편의 환경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5: 광고 전에 들으신 곡 해오라기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리고 이숙자님이 신청하신 장은아 고귀한 선물, 그 전에 가리워진 길 유재하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1부 끝곡 원하고 원망하죠. 에즈원이 부르고요. 한정일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0: 세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9: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10: 판촉물
9: 고려기프트
10: 답례품
9: 고려기프트
10: 기념품
9: 판촉물을 고려하라
8: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1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단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1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진타 코리아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행복한 동행 2부 오셨어요. 박학기, 정연, 승연이 부른 비타민이었습니다. 5378번님께서 거동이 불편하신 시아버님의 이발, 한 달에 한번 책임지고 있는 큰 며느리예요. 5월 말, 이달도 소임 다하고 귀가 중입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이건 이발을 넘어 사랑입니다. 2040번님의 사연도 이 5378번님의 사연과 더불어서 좀 눈에 띄는데요. 요양원에 근무하신데요. 일요일 오후부터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도 가족이 안 왔구나 싶으면 어르신들이 심술을 부리시거든요. 힘들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와 주세요. 그게 어르신들의 유일한 영양제입니다. 주말을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오늘은 올까 하고 아유, 사연이 마음이 아픕니다. 또 그걸 매번 봐야 하는 2040번님 마음도 무거울 것 같고요. 자, 행복한 동행에서 드리는 공연 티켓. 오늘도 창작 뮤지컬 헤이그 티켓 준비했는데요. 송일국, 오만석 씨가 교체 출연하는 헤이그, 헤이그 특사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장소는 지하철 해화역과 가까운 노을 유니플렉스고요. 다음 달 6월 21일까지 공연합니다. 창작 뮤지컬 헤이그 관람 원하시는 분들 헤이그라고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하루 두 분께 두 장씩 드립니다. 당첨된 분께는 개별 연락도 드리고요. 행복한 동행 홈페이지 선물 당첨방에 명단 올려두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샵 9390, 또 무료인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통해서 지금 신청해 주세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0: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최영일님께서 와 그동안 진짜 노래 안 듣고 살았네요. 유익종 노래를 여기서 듣다니. 자주 오세요. 그 시절 나를 만날 수 있는 곡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익종 들꽃이었고요. 6055번님 부부란 늙어서도 서로 처지는 걸 지켜 올려주는 것이라던데 저희 부부 그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와 중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이고 따뜻함이네요. 서로 처지는 것을 지켜 올려주는 관계. 네, 김종환 사랑을 위하여 6055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9360번 쓰시는데요. 내 친구 자영이가 제가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 오면서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래도 친구가 좋아하던 노래 또렷이 기억납니다. 언젠가는 꼭 이 곡을 같이 들으실 수 있길 바라면서 띄워드립니다. 이은미 어떤 그리움.

수선아님, 이종표님, 백소림님이 신청하신 비행기 거북이가 불렀고요. 김창수, 박종감님과 함께 이무진, 신호등 그리고 그 전에 부활 앨범에서 네버엔딩 스토리는 정지숙님과 같이 들었습니다. 296번 쓰시는데요. 무명 가수로 29년을 지낸 친구가 1일 첫째처럼 1일 콘서트를 하고 은퇴했어요. 30년 채우면 기념 공연하고 싶어질 것 같아서 미리 그만둔다고요. 2시간 내내 울고 웃고 친구 노래 따라 부르는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멋진 것 같아요. 그 무명과 유명의 사이지만 무명이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룬 멋진 친구분 아닌가, 29년 동안 정말 멋졌다, 이렇게 응원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30주년 공연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노래였을까, 어떻게 불렀을까, 궁금도 하고요. 홍한수님, 지금 양양 앞바다 바라보며 앉아있는데요. 사랑받겠나 몰라 들려주실 거죠? 이 바다에서 듣는 이 사랑받겠나 몰라. 네, 심수봉이 부릅니다.

0: 김범수 약속 조정숙 안숙희님과 들었고요. 사랑도 추억도 9498번님 박진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박미의 목소리였어요. 아마 홍한수님이 크게 따라 부르셨을 것 같은데 사랑밖엔 난 몰라 심수봉의 목소리로 그 전에 들으셨습니다.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에서 준비한 선물이에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이세우에서 세탁세제,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과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 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 오일 세트, 의료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 드립니다. 그 외에도 다양하고 푸짐한 모바일 쿠폰 준비해놓고 있어요.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0: 콜레스테롤.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iQuest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격리 외계는
6: 얼마? 격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6: 얼마나 좋은데요?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하기 하면 하하이.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6: 이제 6월이에요. 딸기 대신 수박, 참외, 칼국수 대신 냉면, 콩국수가 더 가까운 6월엔요. 더 많이 웃으시면 좋겠어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저는 아나운서 최정원이었습니다. 오늘 끝곡 이수영 라라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달력에서 일요일은 빈칸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드시 채워야 할 일정도 마감해야 할 업무도 잠시 잊은 채 오로지 쉼표 하나만 덩그러니 놓인 날. 무언가가 항상 꽉꽉 채워져 있던 우리로선 빈칸이 때로는 불안하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대체로는 반갑죠. 그 시간이 있어야만 다음 장을 써내려갈 힘이 생길 테니까요. 휴일의 끝자락, 그것도 5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한 달을 마무리하는 이 자리가 조금은 아쉽고 조금은 뭉클하기도 해요.

쉼표와 마침표의 자리를 잘 찍으며 살아왔는지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지만 그래도 나름 애쓴 날들이었을 테니 혹 후회되는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아도 좋겠어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고 또다시 6월의 칸 채우기가 시작될 테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5월 31일 일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배웅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5월의 마지막 일요일 밤 잘 쉬셨나요? 일요일이라는 빈칸을 어떻게 채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빈 시간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하루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날들은 늘 무언가를 향해 달려온 날들이었을 테니까요. 오늘 같은 쉼표 하나쯤은 당연히 누려도 좋은 것이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고 곧 맞이하게 될 6월도 미리 축하드릴게요. 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아침 소중한 사람아 그리고 이어드린 곡 여행스케치의 운명이었습니다. 1월에 세운 계획 반도 못했는데 벌써 6월을 코앞에 두고 있네요. 세월이 엄청 빠릅니다. 미소천사님 동감입니다. 그러게요. 벌써 6월이라니 새해 다짐 계획 얘기하고 소개해드리면서 힘내보자고 올해도 잘해보자고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요. 벌써 다섯 달이 지나갔네요. 1939번으로는 10년 전 베트남으로 떠났던 언니가 오랜만에 긴 휴가를 받아

부산에 왔어요. 내 남편과 조카를 주렁주렁 달고 오던 언니가 웬일로 이번에 혼자서 온전한 큰딸로 왔다더라고요. 그 소식 듣자마자 저 역시 남편에게 양해를 구하고 짐을 쌌습니다. 오롯이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결혼 전 원래의 내 식구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요. 딸 둘을 멀리 보내고 늘 거실이 휑하다며 적적해 하시던 부모님이 웃으시는 모습이 벌써부터 눈에 선합니다. 넷이 모여 대단한 걸 하진 않을 거예요. 그저 엄마가 해준 밥 먹고 네 명 다 같이 예능 보면서 낄낄거리는 평범한 순간조차 꽤 오래 기억될 추억이 될 테니까요. 길게만 느껴지던 KTX 속 시간도 오늘은 버틸만 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대단한 걸 하질 않는다 하셨는데 그것이 사실 제일 대단한 거죠. 편안함 속의 행복, 일상 속의 행복, 즐거운 시간, 네, 부모님과 언니와 함께 잘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이 노래는 3890번으로 청해 주셨는데요. 이은미의 노래 녹턴 준비했고요. 박정현이 부른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까지 이어드립니다.

Y2K의 헤어진 후에 3855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린 곡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였습니다. 오랜만에 네 식구 모여서 외식하고 왔어요. 월화덕장님. 매번 같이 나가서 밥 먹기 싫다고 빠지던 사춘기 아들이 이제는 사춘기가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오, 지금은 몇 살인가요? 그때는 뭐 중학생이었고 지금은 고등학생쯤 됐을까요? 요즘은 일찍 시작해서 좀 일찍 끝난다는 얘기도 있던데 또 오랜만에 내 식구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흐뭇하셨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민태조아님은 주말 근무 끝내고 오롯이 쉬는 이 밤 꿈몸에 오랜만에 인사하러 왔어요. 고3 아들도 공부 잠시 쉬고 같이 듣고 있다고. 와, 수험생인데 화이팅입니다. god의 노래 정아님이 청해 주셨어요. 길 준비했고요. 김건모가 부른 당신만이 이어드립니다.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0: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싱크볼.
1: 전유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꿈과 음악 사이의 1부 끝곡 이하이의 노래입니다. 홀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0: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양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환청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환청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환청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3: 그리워하다 미워하다 지워버렸지 뭐 지워버렸지 뭐 시간이 약이야 다 순간.

근데 오늘은 종일 집안 청소를 했어요. 집도 진짜 조그만데 너무 힘든 거 있죠. 그래도 다 끝나고 나니 깨끗해진 화장실, 집안 둘러보니 보람은 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6131번으로 청해주신 노래이기도 했어요. 싸이 이재훈이 함께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0: 프로. 보조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4: 여행. 절세의 왕 절정.
5: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6: 아니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5: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7: ISA는 삼성증권이다.
8: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박나라의 고백, 보보, 늦은 후회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38번으로 보내셨나요? 남자친구랑 요새 유행이라는 클레이 대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내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승부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우개로 지울 순 없지만 오랜만에 실수해도 되는 거에 집중할 수 있어 재밌는 밤입니다. 아, 제가 사진을 보내셨는데 지금 사진을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뭔가 하고 찾아봤어요. 클레이 대결이. 아, 어떤 캐릭터 같은 걸 하나 정해놓고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계속 대결하는 그런 건가 보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게임이 너무 귀여운데 제가 지금 판단해드릴 순 없지만 뭐 즐기는 거죠. 뭐 누가 더 잘했다기보다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5917번으로는 감사 자료 때문에 지금 야근 중인데 너무 힘드네요. 아까 자료들 날렸는데 또 날릴까 봐서 저장하면서 하는데 12시 안으로 끝나야 하는데 힘 좀 주세요. 늦게까지 너무 고생하시네요. 자료들까지 한번 날아갔었다니까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또 한번 속도가 붙으면 또 갑자기 또 빨라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마음이 조급해지는데 잘 마무리 지으실 수 있기를 응원 드릴게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임재범의 노래 보내드려요. 너를 위해.

가치가 있는 일요일. 어이없는 놈 김개미.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오늘 아침 귀엽다고 말해줬더니 자기는 귀엽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아주 멋지다는 거야. 키가 많이 컸다고 말해줬더니 자기는 많이 크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원래부터 컸다는 거야. 말이 많이 늘었다고 말해줬더니 지금은 별로라는 거야. 옛날엔 더 잘했다는 거야.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자전거 가르쳐 줄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세발 자전거를 나보다 더 잘 탄다는 거야.

왠지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도 본적 있는 것 같은 귀여운 아이가 등장하는 시였습니다. 자기는 귀엽지 않고 멋있는 거고, 원래부터 키가 컸고, 5살인데 옛날에는 말을 더 잘했고, 옛날이면 몇 살인가요? 세발 자전거를 누구보다 잘 탄다고 하는 아이. 왜이 시를 읽으며 계속 웃음이 났던 걸까요? 아마도 우리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아서이진 않았을까요? 시에 등장하는 이름모를 저 아이가

0: 쭉 자신만만한 인생을 살길 응원하게 되네요. 시간 있는 일요일 김개미 시인의 재미있는 동시 어이없는 놈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토이 김재홍 어린이가 함께했어요. 새벽 그림.
1: 별이 쏟아져 하늘 바다로, 바람 불어 내 마음도 나부껴.

누구보다 널 사랑해 트와이스가 부른 버전으로 보내드렸고요.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조이와 폴킴이 함께한 좋을 텐데 였습니다. 4299번으로 보내셨네요. 일본 사가로 온천 여행 갔다가 3박 4일 가족여행 잘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합니다. 여행 떠날 때는 설렘을 안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올 땐 또 추억이란 행복을 가득 안고 비행기를 타게 되네요.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어서 여유롭게 즐기기 좋았고요. 첫째가 고1이라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다 떠난 여행이었는데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크니 직접 검색하고 계획도 짜고 번역기 돌려 해석도 해주고 뭐 큰 만큼 제가 편해지더라고요. 힐링하고 왔으니 또 이제 내일부터는 또다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셨군요. 고민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녀오길 잘했다. 가길 잘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셨다니 다행입니다. 뭐 지금쯤은 다녀오신 거 뭐 짐 정리하고 뭐 사진 보고 이러고 계시려나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3308번으로는 오늘 쉬는 날인데 갑자기 회사에 일이 생겨서 급하게 갔다가 잘 마무리 짓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굶음을 듣습니다. 주차장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이게 쉼이구나 싶다가도 또 내일 출근할 생각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도망치고

0: 선우정아 도망가자 그리고 박효신의 노래 이어드렸습니다. 숨.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2: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2: 빌딩앤리치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행복이 하면 하하림.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UU. UU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U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UU.
3: UU 제약.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평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꿈과 음악 사이의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루시드 폴의 그대 손으로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3: 구스 팔로셀러스.
4: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5: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잭 존슨의 노래입니다. Escape.

아, 이런 음악 들으면서 당장 휴양지로 떠나고 싶은 날씨인데 월요일의 시작이네요. 잭 존슨의 Escape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6월의 첫날 그리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밤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지요? 그래도 이번 주에는 선거가 있어서 하루 쉬어가는 날이 있다는 생각에 평소보다는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쇼리실라!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역사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음악으로나마 휴양지 기분 내봤습니다. 오티스 레딩의 Sitting on the Dock of the Bay, 비치 보이스의 코코모였어요.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하우다이님, 게슈탈트의 기도문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하고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한다. 나는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은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이다. 만약 우리가 우연히 서로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위안이 되죠? 그러게 어쩔 수 없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이다. 이런 마음으로요. 리사룸 나인스토리스의 스테이 듣고요. 레이디 엔터벨룸의 Needs You Now, The Last Goodnight의 Pictures of You 세 곡 같이 듣죠.

아일랜드의 잠시 후에 앞서 들은 곡 원티드 아이유가 함께한 Like You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 밤이 깊어가지만이었습니다. 이 곡은 6901번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회사의 새로운 조직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하는 회사원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약간 관리자 영역으로 나아가는 거죠. 업무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도 신경을 쓰게 되고요. 조직원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늘어나다 보니 요즘 뉴스에서 MZ세대란 말이 왜 이슈가 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기도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긴 해요. 제가 나이가 좀 많은 편이라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저 자신도 많이 달라져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가 됐습니다. 후임들과 좀 더 편하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조직 책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밤이 깊어갈수록 생각도 깊어가네요. 서태지와 아이들, 이 밤이 깊어가지만 노래 듣고 싶어요. 아유, 토닥토닥. 한때는 서태지와 아이들을 좋아하던 신세대였는데 이제 조직의 관리자가 되셨군요. 얼마나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계신지 사연 보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좀 내려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우리 시밤 가족이 보내주신 기도문에서처럼 나는 나고 MZ는 MZ다. 때로는 그런 마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끼리 같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음악 들으면서 토닥토닥 해주고요. 수고 많으시네요. 6947번님, 늘어지게 늦잠 자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모습으로 시작하는 밤을 듣고 있습니다. 이누 아빠 드림 하시면서 스카보로 페어 정하셨네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노래 같이 듣죠.

사이먼 가펑클의 스카보로 페어, 애니아의 캐리비안 블루, 나이트위시의 워킹 인 디 에어 함께 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이에요. 리 린다워의 기타 연주 웨스트 코스트 블루스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갑니다.

0: 이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로즈마리 클루니의 브라질 시작하는 밤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0: 받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도심지 공사.

자미로콰이의 Seven Days in Sunny June, 스틸리댄의 Hey 19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별도 달도 잠든 고요한 이 밤 잠시 다녀갑니다. 오늘도 행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따스한 밤 되세요. 편안한 방송 열어주심에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4791번으로 청하신 곡 제라드 졸링의 Love is in your eyes 듣고요. 제니퍼 원스의 Famous Blue Raincoat, 에바 캐시디의 Songbird 이어서 함께 할게요.

나윤선의 그리고 별이 되다, 나희경 프렐류드의 삼바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975번님,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원경님, 저도 백시예요. 몸이 불편해서 힘들 때 감미로운 목소리 들으면 마음 편안하게 잘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곡들도 편안하게 해드리면 좋겠네요. 민기뉴, 나의 모든 이들에게.

민기뉴 나의 모든 이들에게 네이먼스 이어 유얼스였습니다. 이어지는 곡 코디 프라이예요. 포토그래프.

코디 프라이 포토그래프 코달라인의 하이 홉스였습니다. 장미의 계절 6월의 시작이네요. 오늘 마지막 곡으로 빌 에반스의 The Days of Wine and Roses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6월도 시작이 좋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알맞은 정도로, 본래 상태 그대로, 이런 뜻이 담긴 제대로 라는 말은 묘한 안심이 있습니다. 제대로 할게 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놓이죠. 대충이 아니라 마음먹은 그대로 해내겠다는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하루가 흐트러지지만 제대로 쉬고 나면 마음부터 편해지죠.

고장난 걸 제대로 고치고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물려받은 걸 제대로 간수하는 일에는 책임과 정성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제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내 마음을 또 주변 사람을 오늘 하루를 제대로 바라보기.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내 삶이 안전하게 받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31일,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사라사테의 8개의 스페인 무곡 가운데 3번 로만차 안달루시아, 길샤메 바이올린과 올페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대로라는 말은 이상하게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쉬고 제대로 먹고 또 제대로 잠든 날은 하루의 균형도 좀 달라지잖아요. 사람도 그렇죠. 마음이 건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안정감이 생기고 믿음이 갑니다. 뭐 꼭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내고 있는 그런 느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편안하게 받쳐주는 제대로 된 것들 안에서 무탈하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화 카사블랑카의 주제곡이죠. As Time Goes By. 소프라노 줄리아 마이제네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보르자크의 슬라브 무곡 전곡을 보내드리고 있죠. 9212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강아지랑 6시에 산책했는데 모내기 하시는 농부님들이 많으셨어요. 음악 잘 들을게요. 시원한 바람 보내드려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어디서 산책을 하셨길래, 야, 모내기 하시는 이렇게 농부님들의 모습, 바라보면서 산책하실 수 있으면 참, 아름다울 것 같아요. 평화롭고, 물론 하시는, 일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그 성실하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본다는 건참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자, 이어진 곡은요. 드뷔스의 아라베스크 1번 2장조 안단티노 콘 모토 보내드립니다.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죠.

클로드 드뷔시의 아라베스크 1번 2장조 안단티노 콘 모토 파스칼 거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4605번님 사연인데요. 아침형 인간이 되어보고자 일찍 일어나서 운동 조금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진한 커피를 마셔도 힘든 몸이 깨어나질 않아요. 아침형 인간은 무슨 갭... 무슨 개뿔. 저는 밝은 낮에만 활동하는 중간형 인간으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한참 이 아침형 인간 뭐 유행처럼 약간 신드롬처럼 그랬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굳이 그렇게 아침에 일찍 무리해서 일어날 필요 없다는 또 이론이 나왔잖아요. 본인의 맞는 방법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뭐 너무 늦게 주무시거나 이러지만 않으시면 되겠죠. 아유, 제가 이 과격한 어휘 선택에 웃음이 빵 하고 터졌습니다. 중간형 인간 좋습니다.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밥을 먹다가 잠들기 전에 문득 그런 기분이 드는 거죠. 길을 걷다가 무심코 바라본 앙상한 나뭇가지가 내 모습 같고, 늦은 밤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목길을 걷다가 공허감을 느꼈다면 지금 당신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불쑥 슬픔이 찾아올 때 제겐 마음을 달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고 오롯이 혼자가 되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이야기나 문장을 찾는 거죠. 그러다 뭔가 쿵 마음에 와닿을 때면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납니다. 그럴 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마음껏 울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요. 홀로 감정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그 안에 있는 것과 솔직하게 마주하는 거죠.

슬픔과 고통의 형태가 다양하기에 우리에게는 다양한 형태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위로하는 것도 필요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친구가 있다면 정말 좋겠죠. 설령 그가 내 마음을 완벽하게 알아줄 수는 없다고 해도 그렇게 털어놓는 일 자체가 위로가 될 테니까요. 반대로 우리 역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줌으로써 스스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위로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행위니까요. 진심이 담겨 있다면 위로는 모두의 마음을 토닥이며 달래줄 수 있습니다. 가끔은 이 세상에 수많은 슬픔이 있고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점이 어쩌면 삶의 가장 멋진 부분일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없어서 위로도 필요 없다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마주하려거나 타인의 슬픔을 이해하려는 노력 또한 없었을 테니까요.

악뮤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있어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뭐 대중음악이었는데요. 악동뮤지션 악뮤의 노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그룹이에요. 노래도 참 좋고 가사가 아주 좋네요.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전승환의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슬픔이란 게 억지로 밀어낸다고 사라지는 감정은 아니죠. 어느 날은 또 이유도 없이 불쑥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신만의 위로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누군가는 음악을 듣고 누군가는 걷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겠죠. 중요한 건 애써 괜찮은 척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토닥여주는 것. 그렇게 우리는 또 조금씩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5784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엄마 집 가서 드레싱하고 약 발라드리고 커피 마시고 집에 와서 음악 들으며 잠깐 쉬는 이 시간이 제겐 무척 소중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그럼요. 이런 일상들 또 음악과 함께하는 이런 일상들이 정말 소중하죠. 자, 이어진 곡은요.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보내드립니다. 루돌프 바움가트너가 주연하는 루트현 페스티벌 스트링즈의 연주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루돌프 바움가트너가 주연은 루첸 페스티벌 스트링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켈틱 우먼의 노래로 보내드릴게요. 이니스프리의 섬.

이니스프리의 섬, 켈티그먼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으로 72 전곡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섯 번째 곡 B플랫 장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 곡은 앞선 5번의 서정적이고 사색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한층 밝고 경쾌한 표정을 하고 있는데요. 춤곡 특유의 리듬감 위에 또 드볼작다운 유쾌함과 따뜻한 에너지가 살아있습니다. 특히 선율이 자연스럽게 흐르다가도 문득 리듬이 툭 살아나는 순간들이 참 매력적인데요. 슬라브 민속춤의 흥겨움 속에서도 어디 하나 거칠지 않고 우아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안토닌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 가운데 6번 B플랫 장조 라파엘 쿠벨리기 지휘하는 바이언 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5811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늘 마시던 케냐 대신 에티오피아 벤샤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에 숨이 멎을 듯한 행복감, 슬라브 무곡에 반응하는 몸짓, 시애틀에서 포틀랜드까지 커피 맛집을 여행할 만큼 커피에 진심입니다. 와, 그러시군요. 아, 저랑 커피 취향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커피 향 하나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비웃을 수도 있죠. 유난 떤다. 허세 부린다. 근데 뭐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가 진짜 좋은 걸. 그렇죠? 이 어쩌면은 밥을 먹는 것보다도 저는 커피 한 잔 정말 마음에 드는 커피를 마시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아, 공감합니다. 슬라브 무곡에 반응하는 몸짓이라는 표현도 참 좋네요. 자, 이어지는 거군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가운데 2악장 안단테 듣겠습니다.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피아노 그리고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작품번호 102 가운데 2악장 안단테,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피아노,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말러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존 러터의 성가 I'll Sing With The Spirit 준비했습니다. 성 니콜라 소년 합창단의 노래로 보내드리고요. 1부 끝곡입니다. 우리는 이 곡 듣고 광고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흥겨운 우리 가곡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이광석 씨 조두남곡 산촌이라는 곡이었고요. 바리톤 우주호의 노래로 함께 들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이삭 알베니스의 스페인 모음곡 작문호 47 가운데 아스토리아스 보내드렸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고요. 이 곡은 이진희 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752번님 사연인데요. 숨이 넘어가도 모를 정도로 힘들게 남편 자녀들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나날들. 하지만 병이라는 친구가 쉬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바람에 아름다운 당생애를 듣고 행복한 집도 얻고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있어서 기뻐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우리 752번님. 닉네임이 없으셔도 이 번호만으로도 이렇게 보내주셨던 사연들이 쭉 주마등처럼 지나갈 정도로 우리 아름다운 당신에게 애청자시죠. 또 이렇게 병과의 싸움을 긍정적으로 함께 하고 계신 모습이 참 보기 좋으시고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건강 많이 회복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고요.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행복한 시간들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음악은 호프만님의 신청곡인데요. 포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가운데 어느 맑은 날, 어느 멋진 날 함께 듣죠.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노래, 그리고 툴리오 세라피니 주변은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푸치니의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 나비 부인 가운데 어느 멋진 날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의 노래와 툴리오 세라피니 지휘하는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9849번님 사연인데요. 물 흐르듯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게 더 살고 인내해야 하는지 내적 갈등으로 힘드네요. 물멍이 쉼이 되기도 해요. 저는 한시도 시간에 쫓겨

끊임없이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요즘 그 시간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는 것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내가 시간에 쫓기고 잠깐의 여유도 나에게 허락하지 않고 살았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에 이미 많은 것이 바뀌고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라디오에다 사연도 보내시고요. 또 이렇게 물멍하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이 이미 좋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줄리오 브리치알디의 베니스의 사육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브리치알디는요, 이탈리아의 플루티스트자 작곡가고요. 파가니니의 같은 제목의 주제 선율을 바탕으로 플룻의 화려한 기교를 극대화해서 작곡한 그런 플룻 변주곡입니다. 욜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제임스 콜레이의 플룻과 필리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줄리오 브리치알디의 베니스의 사육제, 제임스 고레이의 플룻과 필립 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짱아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시어머니 요양병원에 모시고 잠깐 병원 카페에 나왔는데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려요. 아주 익숙한 목소리에 반가운 마음에 글 올립니다. 어머님이 잘 적응하시고 편히 계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여러 가지로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실 것 같아요. 병원에 계시면서 모쪼록 잘 적응하시길, 그리고 자주자주 찾아뵈면서 또 잘 계신지도 보셔야겠죠. 자, 이번엔 4209번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집안에서 키우는 미미에덴 핑크아이스 장미예요.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함께 보내오셨네요. 신청곡 너무 멋있는 곡인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곡인데 길이가 조금 길어서 좀처럼 틀지 못하는 곡입니다. 하지만 오늘 한번 큰맘 먹고 들어보시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쇼팽의 4개의 발라드 가운데 가장 원숙한 마지막 작품 4번 F단조 작품 번호 52 크리스티안 지멜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발라드 4번 F단조 오프스 52 크리스티안 지멜만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지멜만의 4개의 쇼팽 발라드 그리고 쇼팽의 환상곡과 밴노래가 함께 있는 음반, 정말 학창시절에 마르고 닳도록 정말 1000번 들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아, 다시 들어도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빈에 유학가서 처음 친 15살 때 처음으로 교수님께 받아서 연주한 곡이도 이 발라드 4번이기도 해요. 3037번님 사연 주셨는데요. 아들이 여자친구와 캐나다에서 왔어요. 한국은 처음인 여자친구를 위해 2주간 보낼 시간을 정원님이 환영해 주면 더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될 듯 싶어요. Welcome to Korea, Samantha.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네요. 아, 아들의 여자친구. 그러면은 한국이 처음이면은 캐나다인인가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렇게 또 아들을 만날 기쁨에, 아들의 여자친구를 또 새롭게 만날 설렘에, 또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소개할 또 그런 기대 가득하실 것 같습니다. 2주 동안 너무 빨리 지나갈 것 같은데 정말 후회 없이 아름다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실님의 신청곡입니다. 33년 전 우린 같이 다니던 성당에서 결혼했어요. 친척들과 신자들이 성당을 가득 채웠고 고모가 멋진 축가를 불러줬죠 하셨습니다. 멋진데요. 같이 다니던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셨군요. 성당 결혼식도 얼마나 멋지고 경건했을까요. 자, 이 축가를 불러주신 모양이에요. 수잔의 룬댕, 쇠르폴트의 결혼행진곡 함께 듣겠습니다.

수잔 룬댕의 쇠르폴테 결혼 행진곡 보내드렸습니다. 아, 고모가 축가를 불러주셨던 게이 노래가 아니라, 아마도 축가는 다른 노래를 불러주셨던 것 같고, 그때의 결혼식 날을 회상하시면서 이 곡을 신청해 주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부르셨을 것 같진 않네요. 이게 결혼 행진곡이 맞나요? 행진곡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서정적인데 행진곡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판이네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인데요. 특별한 일 없이도 행복한 걸 보니 행복이란 정말 작은 것들에 있구나 싶은 아침이네요. 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어느 날은 마음이 어두운 날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막막하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다가 또 어느 날 마음이 이렇게 들뜬 날은 웬만한 것들이 다 넘어갈 정도로 다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정말 행불행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먹어지느냐는 그 마음에다 많은 영양분을 쏟아붓느냐 아니면 방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음악 듣고 산책하고 이러는 것이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파니네 님이 행복해 하시니까 저도 좋습니다. 자, 이번엔 7233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함께 할 텐데요. 이런 사연 보내오셨어요. 초대해 주신 클라라 조미강과 김선욱 듀오 콘서트 잘 다녀왔습니다. 덕분에 그날 저녁은 환희에 가득 찬 밤이 됐습니다. 세 번의 앙코르가 있었는데 그중 파가니의 라 캄파넬라가 있었어요. 귀에 익숙한 음악이라 더 좋았습니다. 그날 밤 기억하면서 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뭐 너무나 훌륭한 정말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연주자들이고 저도 너무 아끼는 두 후배입니다. 그날 밤 들으신 앙골곡 떠올리시면서 들어보시죠. 파가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초 라 캄파넬라 가운데 3악장 론도를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 알베르토 에레데가 주연은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비단조 라캄파넬라 가운데 3악장 론도, 예후디 메뉴인의 바이올린과 알베르토 에레데가 지휘하는 로열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태리 민요 산탈루치아 보내드립니다. 테너 마리오 란짜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돌쇼파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 부르는 그 소리를 외면하며 소명을 저버렸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뜻있는 삶을 살기로 약속했던 그 작은 믿음을 되살리시어 주님과 함께 새 날을 열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의 첫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첫 찬양 정한 물로 우리 죄를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올리비아 민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곡은 선영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함께 안아주시며 우리를 이롭게 하십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순간 평화가 찾아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유창원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부지런한 이장희의 음성으로 보내드리고요. 이 세상은 요란하나 김관동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이상호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주는 평화,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복음성가 1집에서 함께 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집니다. 내 삶의 주인 조성곤의 찬양 먼저 준비했고요. 이어서 김명선의 찬양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하시죠.

0: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오베세 찬양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1, 2, 3, 4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제이밴드의 찬양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이어서 김은영의 찬양으로 주를 악모하는 자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1일 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늘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말하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전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참된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입술로 주님이라 부르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단이자 전환입니다. 내 삶의 주인자리에 있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며 스스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화려한 말이나 특별한 능력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며 그분을 더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욕심과 계획이 여전히 우리 인생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안에 예수님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높이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복된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CBS 중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보무스의 찬양으로 내가 주인 삼은 보내드리고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 열심히 부르던 찬양, 친구들과 함께 청소년 시절에 또 경배와 찬양 열심히 할 때, 그때 불렀던 찬양 찾아보면은 정식 음원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CCM 아티스트들이 그 예전 곡을 이렇게 새롭게 불러주면 저는 참 반갑더라고요. 여러분께 보내드릴 수가 있어서. 웨이홈의 찬양입니다. 아주 먼 옛날. 이어서 폴라리스님께서 신청하신 예루스의 주 사랑이 함께 할게요.

믿을 신. 진실한 신념으로 하느님을 신봉하고 진리의 삶으로 완전한 인간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달할 망.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 관준, 민비, 직업차별, 미신과 허례허식을 타파하고 개선한다. 사랑에 경천 애인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며 정의로 단결하여 모르는 사람을 깨우치는 것이 조국 광복의 기초라.

구연영의 구국회 강령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구한말 의병장이자 독립운동가로 전도사로 활약했던 구연영 선생. 오늘 의병의 날에 그의 거룩한 뜻을 새겨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상지국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이번엔 송정미의 음성으로 누가 주를 따라 꽃마리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로마 문화원 선교 찬양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보내드립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나무엔의 찬양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보내드립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0: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 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의 첫날 오늘 끝곡은 우루루 워십의 내 마음 다해 함께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3: 갯벌유의 신사 검은머리 물대새의 소리입니다. 검은머리 물대새는 일부일처제이고 어떤 부분은 20년 넘게 같이 번식합니다. 오래 함께한 짝일수록 호흡이 맞아 새끼를 더 잘 키웁니다. 그렇지만 매년 약 8%의 부분은 이혼을 선택하는데요. 더 좋은 먹이터와 안전한 번식지를 가진 수컷이 나타나면 암컷은 기존의 짝을 떠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암컷은 배우자가 있는 암컷을 쫓아내고 그 배우자와 결혼하기도 합니다. 검은머리 물대새의 이혼은 더 좋은 영역, 더 높은 번식 성공 가능성을 계산한 결과인 것이죠. 자연의 짝짓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입니다.
4: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5: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6: 별이 다섯 개
4: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신발을 신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땅을 딛고 있는 이 신발 한 켤레라는 사실을요. 굽이 닳고 때가 묻은 신발이지만 어쩐지 나의 지난 시간들을 치열하게 살아낸 훈장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한다는 건 그만큼 값진 훈장이 쌓였다는 거죠. 다시 내딛는 첫걸음에도 지치지 않을 단단한 힘이 실리길 바라면서 새 아침 엽니다. 6월의 첫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충실 사이버대에서
1: 수실력자
0: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1: 수실력자
0: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1: 쏴
0: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 좋은 제품 수출하고 싶다고요? 그럼 지페어 코리아로 고고고 해외 바이어 만나고 국내 MD 잡고 기업 매출은 올리고 대한민국 대표 K소비재 종합전시회 지페어코리아에서 참가 기업을 모집합니다. 일찍 신청하면 참가비 할인에 사전 프로모션 우선 혜택까지 500여 개 기업이 함께하는 대규모 비즈니스 부대 지페어코리아 2026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지페어코리아 고고고!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Good Music Station CBS FM.

새로운 달 6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도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득 누리시라는 마음 담아 원더풀 피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들려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529 쓰시는 분 서울식물원 호수 앞에서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볼륨 올리고 윌리랑 듣고 있어요. 맨발 걷기 하시는 분이 엄지척 좋아요 하고 지나가시네요. 고맙습니다. 예, 엄지척 좋아요. CBS 라디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도 생방송으로 2시간 함께하고요. 0005님께서 이런 줄 주셨거든요. 5월에는 휴일이 많아 요일이 헷갈렸는데 6월은 깔끔하게 월요일부터 안 헷갈리겠어요. 6월도 살아볼 수 있게 기회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6월에도 반갑습니다. 예, 저도 한 달의 시작이 월요일인 걸 좋아합니다. 정말 새 출발 같은 기분이 드니까요. 청소울님께서 I know whom I believed. 아, 하나님의 은혜로 신청하셨고요. 준비할게요. 먼저 최선자님 주신 노래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내 영혼이 찬양하네. 김효선님, 우리 이 곡 같이 들었습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가와 잘 어울리는 레인보우 닉네임 갖고 계신 분인데요. 국토종주님. 2026년도 영남 알프스 연속 6회 등반 마무리 지으려고 신불산 오르면서 듣습니다. 늘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남 알프스 등반회 회원이신가 봐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경민사랑님, 딸네 집 이천에서 6월의 첫날 아침 눈 뜨면서 방송을 들으며 봤네요. 최선자님께서 여름의 시작, 그쵸? 6월은 여름의 시작입니다. 수박, 참외 등 여름 과일이 반겨줘요. 과일을 좋아하는 저는 벌써부터 설렙니다. 예, 6월 여름은 우선 초록 매실의 계절, 또 빨간 보리수 열매의 계절이죠.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듯한 계절의 시작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둥그렇게 생명을 맺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0: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하는 가스펠 합창단이죠. 노르웨이의 오슬로 가스펠 합창단, 그리고 노르웨이의 공주입니다. 마르타 루이제가 함께 부르는 만유의 주제.
1: Är själens pilgrimsgång genom de fagre riker på jorden går vi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저마다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길 바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경험과 생의 모든 존재가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빛나길 원하고 그 이름이 무시당할 때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어느 날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신의 이름이 다윗보다 낮게 불리자 사울은 분노하며 다윗을 시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때 두려워만 했습니다. 분노하며 싸우러 나갔던 다윗과 달리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침묵했습니다. 그런 사울의 이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초라한 왕의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죠.

내가 높여야 하고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실 겁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상랑교회 안광봉 목사님의 내가 높여야 할 이름.

이른 시간이라서 맞추기 어렵지만 어메이징 그레이스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김관식님이신데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6월의 첫날. 지난 주말 동안 많이 더웠죠. 때 아닌 이른 무더위와 열대야까지 있던 곳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지쳐있지 않게 힘 있게 오늘 아침 시작하고 계시기 바래요. 이 노래가 좀 힘을 드렸지 않나요? The Power of Your Love, 주께 가온이었습니다. 아롱별님은 어제 작은 교회라서 야외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넓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누렸습니다. 좋으셨겠어요. 예, 이런 게 대형 교회라면 좀 힘든 일일 수 있죠. 많은 인원이 움직여서 밖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작은 교회는 일이 가족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주영님, 서울 영동교회에서 지난주 토요일 사랑부 40주년을 맞아 와 남이섬으로 봄소풍 다녀왔는데 자연도 좋고 참 재밌었네요. 예, 봄소풍 이름을 띠고 이동하신 건데 날씨는 마치 여름소풍 같았죠? 낮에 해 뜨거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움직이고 계시는군요. 최중욱님은 농사 지으시는 분입니다. 농장에서 참깨 솎아주면서 듣고 계시대요. Bringing in the sheep, 새벽부터 우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0: 합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나이가 들수록 몸의 근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몸의 근력뿐 아니라 내면 근력도 챙겨야 한대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나를 흔들리게 하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마다 덜 흔들리고 두 발을 굳게 하고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마음 근육, 내면 근력이라는 건데요. 이 시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quiet time, QT의 시간이면서 나의 내면 근력까지 키워주는 PT의 시간까지 되드리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PT 곡. 꽃마리님께서 신청하신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 들으면서 1부 마칩니다. 2부는 CBS 레인보우 앱에서 들을 수 있는 Joy For You 채널에서 7시부터입니다.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풍경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기 위해 여행한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말인데요. 달력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일상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6월을 한 해의 중간 점검 시기로 여긴다고 해요.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돌아보고 방향을 수정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의 시작인 동시에 다시 출발선에 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혹시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일지도 모릅니다. 6월의 첫날, 새로운 눈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힘차게 시작해 봅니다.

0: 삼바완바 튜브 덤핑으로 시작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5월도 잘 보내셨어요? 오늘 새로운 달 6월을 맞았네요. 6월의 첫날 월요일 아침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0: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카티 프로 시

0: 퀄리티 프로.
1: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3: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4: 글레오?
5: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4: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5: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4: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잘 살아보기로 해요.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 들으셨어요. 앞서서 The Animals의 House of the Rising Sun 전해드렸습니다. 아, 5월도 애쓰셨어요. 녹음이 짙어지는 6월에도 그대 아침에 그늘 삼아 쉬어갈게요. 1182님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5월까지는 그대의 봄 햇살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6월부터는 이제 그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겠어요. 경민님, 아니 이미 본격적으로 더워진 거 아닌가요? 어제도 30도가 넘은 것 같더라고요. 진짜 덥던데 저는 땡볕 아래 있었거든요. 와, 5월이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은데 이제 겨우 5월을 보낸 겁니다. 이제 6월, 여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더 건강에 신경 써야겠다. 좀 더 건강하게 너무 지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네요.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으로 오세요.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기다리겠습니다. 6월의 첫날인 오늘 전국적으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건강관리, 자외선 차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30도, 대구와 포항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내일 화요일에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7도가량 높아서 초여름을 넘어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남쪽에서 올라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120mm 이상의 호우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비는 화요일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고 지방선거 날인 수요일에는 남부 내륙 지역에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은 18.4도고요. 광주가 18.8도, 대구가 17.1도, 부산이 20.9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제는 이 노래 나오면 영화 퍼펙트 데이즈의 그 주인공 눈빛과 표정이 생각납니다. 아침에 뜨는 태양과 함께. 맞아요, 맞아요. 턱쌤이 주셨는데 진짜 그 영화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아주 평범한 보통의 하루, 그 퍼펙트 데이. 오늘

The Show 랭카의 노래였습니다. Hugh Grant, Hayley Bennett, Way Back Into Love 1022님께 전해드렸어요. 어제가 월요일 같았는데 어느새 월요일이 왔어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1894님. 그대들도 그러세요? 월요일은 그런데 똑같잖아요. 어제가 토요일이었는데 벌써 어느새 또 토요일이 왔어. 이런 느낌은 잘 안 드는데 월요일은 좀 그래요. 아니, 월요일 또 월요일이야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 똑같이 어제가 주말인데 어느새 주말이 왔어 이런 생각은 왜 안 들까요? 주말 동안 엄마랑 속초 여행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둘 다 오후 출근이라 좀 더 즐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틀 동안 바다도 실컷 봐서 좋았어요. 팽아리님이신데 이렇게 한번 바다 보고 오면 얼마나 참을 수 있어요. 이제 바다 안 보고 싶고 안 봐도 괜찮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한번 실컷 보고 왔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사연을 보다 보면 안 그렇구나. 바다를 한번 보고 오면 더는 안 보고 싶을 것 같지만 사실 이분들이 더 바다를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좋았지. 또 가고 싶다. 또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보고 싶은 바다 콕 찍어놓고요. 언제쯤 봐야겠다. 날짜에 표시도 해두고요. 그 바다 보려고 또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7시 30분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도나 서머입니다. 핫스터프 6028님과 함께 들을 거고요. 아바의 김미 김미 김미 0677님 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라는 걸 불편한 짐처럼 생각하며 지금은 너무 늦었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가둔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를 시작할 기회를 스스로 놓아버린다. 시간을 감옥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우리는 무수한 소망들을 포기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늦었다라는 말은 누가 정한 기준인가? 20살에 시작해야만 하는 것, 30에 이뤄내야만 하는 것, 40에 완성되어야만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누가 정한 것인가? 그것은 절대적인가? 내 삶을 그곳에 통째로 우겨 넣어야 할 정도로? 그 틀에 맞춰지지 못하면 내 삶 전체를 부정해야 할 정도로? 늦었다는 생각이 차오를 때마다 나는 차분히 생각한다. 이 말 속에서 피어나는 두려움은 내가 만든 한계일 뿐, 타인의 시선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 내가 시작하기로 선택한 순간 무엇도 늦은 것은 없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오늘이라도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게 바로 나를 위한 시작의 시간이다. 무엇에도 흔들릴 필요 없다. 내 삶의 시간은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지금의 나를 돌아보며 왜 그렇게 주저했지? 하며 후회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그때는 늦지 않았었는데 하고 자책하며 지금을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미래의 내 모습 속 씁쓸한 얼굴이 그려져서 괜스레 미안해진다. 어깨에 앉은 두려움을 털어내고 나아갈 채비를 하게 된다. 작은 한 걸음이 더 큰 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한다. 사소한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내가 먼 길을 떠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자. 내가 원하는 미래를 향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딛자. 오늘이 내가 정한 바로 그 시작의 날이니까. 내일은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다. 내일의 내가 오늘 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환하게 미소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이 그러했듯 나의 미래 또한 나만의 것이다.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길연우의 다 좋아질 거야, 행복이 쏟아질 만큼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언젠가 지금을 가장 시작하기 좋았던 때라고 후회할 거예요. 우리 그런 실수 얼마나 이제까지 많이 했어요. 안 그러셨어요?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그때 나는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엄두도 못 냈는데, 진짜 막막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늦었던 게 아니었어. 그때라도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 저는

자주 하는데 근데 이런 실수를 또 자꾸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고 오늘 이 글을 들었으니 더더욱 마음을 다잡고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 특별한 어떤 날 아니라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도 안 늦은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애써서 무언가 나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도 안 늦은 때, 지금이 제일 좋은 때.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관절염.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4: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5: 빌딩앤 리치.
4: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5: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6: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2: 노무법인 폐
6: 1544-7575.
7: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8: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아로스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1: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1: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1: 뉴바옴
3: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4: 구스팔로셀러스.
3: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4: 구스팔로셀러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붕괴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이 끝나면서 오늘 출근길에는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3.51%로 최종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 초안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안을 보냈습니다. 이란 역시 새로운 수정안을 낼 예정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에서 사용한 소비 금액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인데요. 국가별 방문객 순위는 중국, 일본, 대만 순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부산의 한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50명 넘는 사람들이 급하게 대피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냉각수 배관 누수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건군 250주년을 기념해 열릴 기념 콘서트에 유명 가수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발끈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을 삼류 가수로 혹평하며 자신이 대신 기조 연설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법원은 워싱턴의 공연장 케네디 센터의 명칭을 트럼프 케네디 센터로 변경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0도를 웃도는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는 등 낮 최고 기온 27도에서 3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다만 제주에는 오전부터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고 밤부터 전남과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0: 펫샵보이즈 고 웨스트 5919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서쪽으로 아니라 남쪽으로 가시는 분 계세요. 0916님. 6월의 시작 친정 부모님과 저 제주도 갑니다. 친정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가족 여행 가고 올해 아버지가 81세시니까요. 20년 만에 가는 가족 여행이에요. 잘 다녀오세요.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오세요. 음악만 듣다가 참여를 직접 해보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오네요. 정신도 조금 없고 콩카라님이신데 살아있다는 느낌 느끼고 싶으시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시면 돼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과 함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4: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5: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6: 안녕하십니까. KJ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준비하고 계신가요?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에서는 검증된 회원사의 제품을 협회에서 직접 추천해 드립니다. 행사 선물, 단체 선물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7: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8: 왕타 칫솔!
7: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9: 시원해!
10: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오늘은 장인어른 기일입니다. 그동안 정신적으로 미숙했던 저는 아내에게 제대로 된 어떤 위로도 하지 못했고요. 사실 장인어른을 잘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아내를 통해서 장인어른이 굳세고 강인하고 아름다운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영어의 이름이 빈센트여서요. 이 노래를 신청해 봅니다. 라고 2794님께서 주셨어요. 돈 맥글린의 빈센트 전해드렸고요. 오늘 모처럼 딸과 함께 서울대공원 데이트하기로 했어요. 0262님, 브래드의 If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2월 1일 음악 들으면서 아내랑 같이 식탁에 앉아 있어요. 아, 우리는 자녀들의 얘기가 1년 내내 저희 대화를 차지하고 있는데 짜증내는 아들, 더 짜증내는 딸, 우리 부부에게 끊임없는 숙제를 내주는 자녀, 사랑해야겠죠? 라고 0336님이 주셨는데 그쵸. 그러니까 자식들이 내주는 숙제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부모들은 이제 어떤 문제라도 문제를 잘 푸는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1일이고 더구나 월요일이잖아요. 깨끗하게 다뤄진 빳빳한 새 옷 입은 듯 상쾌합니다. 저는 새롭게 일본어 공부를 하려고 책을 폈습니다. 비록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진취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8147님께서 이 노래 진취적으로 같이 듣자고 하셨거든요. Be the voice, all together alone.

Sticks, The Best of Times. 엘튼 존, We All Fall in Love Sometimes. 6265님께 전해드린 노래. 앞서서 Spice Girls의 Wannabe 또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어머, 빈센트가 나와서 아빠 기일날 이 노래가 나오다니 신기해하고 있었는데 제 신랑이 신청해 주었던 거네요. 너무 고맙다고. 서상혁 씨 고마워. 마음 표현하고 싶어서 저 가는 길에 문자 남겨요. 5099님이 주셨거든요. 아까 그 사연에 아내분이세요. 오늘도 또 이렇게 잘 연결해서 라디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는 생각에 또 뿌듯해집니다. 주말에만 듣다가 처음으로 보내요. 군인으로 살다가 이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전직 교육 첫날입니다. 잘 다녀오세요. 8042님. 저 얼마 전 아내의 유방암 수술을 위해 기도 부탁드렸던 사람이에요. 덕분에 전입 판정 없이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한 지 열흘 만에 오늘 이 방송 들으면서 아내가 직장으로 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슈퍼우먼이죠. 여러분 덕분입니다. 곤드레 닉네임으로 보내셨어요. 알죠. 이 사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다행이고 정말 감사하고 빨리 회복하셔서 진짜 기쁘네요. 오늘 굉장히 좀 특별한 그 모임이 있습니다. 한미령 언니, 한미영 언니, 한미행 저고요. 그리고 한수양 언니. 이렇게 저희 넷이 해남 사시는 윤길래 여사님 댁, 그러니까 제 시댁에 마늘 작업을 갑니다. 아들 하나인 우리 시어머니, 딸을 넷이나 얻으신 거죠. 아, 그러니까 사돈 어른 댁에 마늘 작업을 하는데 한신의 여자들이 다 출동하는 거예요. 매년 6월이면 마늘 작업단 출동하는데요. 물론 끝나고 나서 남쪽 여행 일정도 포함됐어요.

덕분에 음악 들으면서 잘 가고 있습니다. 1259님 주셨는데. 와. 근데 요즘 사연 들어보면 뭐 사돈이라 뭐 불편하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같이 여행도 같이 다니시고 두 분이 여행을 같이 다니는 그런 사연도 받았고 양가의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여행 가는 그런 사연도 받았고 이번에는 또 이런 사연도 받았습니다. 보기 너무 좋아요. 잘 다녀오세요. 오늘 엄청 더우니까 예, 모자 쓰시고 수건 두르시고 예, 얼굴에 선크림 바르시고 많이 잘 캐세요. 8시 38분입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8441님 신청하신 노래 The Score Legend 듣고요. 이어서 제이슨 드룰로입니다. Kiss the Sky 0224님 신청하셨습니다.

0: 월요일에 새타령 진짜 기운이 나네요. 진짜 많은 분들이 월요일마다 들어야 되나요 이 노래? 제이슨 드릴로의 Kiss the Sky 들으셨고요. 이어서 The Weeknd의 Blinding Lights 이 노래는 클레이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관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2: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She
3: is reckless.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

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4: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3: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6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5: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0: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1: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2: 플리트우드 맥스 Say You Love Me 7879님 신청하신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곧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2: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정하는 작은 출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늘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면 해야 할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고요. 뭐부터 할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오늘 할 일의 순서를 정하는 건 삶의 나침반을 쥐는 것과 같죠.

기대할 만한 일을 아침에 생각해 두는 것도 좋아요. 점심에 뭘 먹을지, 퇴근 후에 어디를 산책할지, 이렇게 작은 즐거움을 미리 심어두는 것입니다. 기대감은 하루를 버티는 힘이 되고 지치기 쉬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죠. 아침에 실천하면 좋은 습관들이 참 많은데요. 중요한 건 나를 잘 돌보는 방향이겠죠.